0: 나는 뭘 좀 아는 너 뛰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You know what I'm saying 오빤 강남 스타일 Gangnam Style.
1: Estás escuchando XHPRFM y XEPRAM. Globo 102.7 FM y 1020 AM.
2: La estación que vive, comparte y disfruta todos tus éxitos.
1: Transmitiendo desde Avenida Pozo 13, número 303, código postal 93230.